0: 이렇게 가면 되겠지. 스트리 한 가면 끝내서는 얼마 부셔지고. 아니, 담이나 설치하고 볼 테니 아이카 상태와 리스크 없이 아이카 세웠어. 그걸 갖다 온 여름에 넘고 발걸 방도 샤샤탄. 이제 어디 있었어. 아니, 이 아름다운 이제 요구도 시대 해당 되고 원어를 좀
1: 해당나.
0: 테레란. 테레란. 이제 그말을 미나바이 사단이고 예고 홈메커를 하우스메커를 소프트워커를 저한테